0: 왜 웃어?
1: 연락 넘버.
0: 사거리 스트리트 하이 넘버 111-313.
1: 111-313. I received that we're bringing this raccoon to Upton Square.
0: Here we see.